0: 아무리 바보라도 연미가 향화랑 정각 사이에 간 것이 아니었음을 단박에 알아챘을 것이다. 며칠 전의 일이라는데 봉수는 여태 아무네 색을 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트집을 잡아 화를 낸다거나 밤늦도록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연미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차라리 묻기라도 했으면 달리 둘러붙이거나 속 시원히 터놓기라도 했을 텐데 전혀 아무 조짐도 없었으니 연미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퇴근하면서부터 연미의 머릿속엔 봉수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봉수가 무슨 생각으로 함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뒤섞여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다. 머리통이 깨질 것 같은데도 답안은 없고 가슴은 떨렸다. 도대체 도적이 제발 저린 격인지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느낌이 드는 것인지 통 감별을 못할 복잡한 감정일 뿐이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봉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저녁을 먹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답안이나 대책도 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이었다. 헌데 향원의 소리를 하면 봉수한테서 무슨 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어렵사리 말을 꺼냈는데 저리 태평하지 않은가. 련미는 가만히 호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스러운 건지 철저히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봉수는 TV를 향해 누워 있었지만 연미의 눈길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다. 오늘따라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연미가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길래 웬일인가 싶었다. 지금 향원의 소리를 한 걸 봐선 향원한테서 자기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를 들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뭐든 장황하게 늘여놓는 향화가 정각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했다. 연미도 이젠 자기가 향화랑 정각사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통났음을 알아버린 것이리라. 하지만 어쨌는가.
1: 향화가 당신이랑 함께 불공을 들이고 오더니만 잘 됐구려.
0: 하고 모르쇠를 댈 수도 없었고.
1: 당신은 저번에 누구랑 정각사에 갔다 온 거요?
0: 하고 불쑥 모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련미가 누구랑 다녀왔는지 미치도록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 같은 위구심에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어차피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건 모르건 상관없는 일이었다. 며칠째 내색도 안 하고 속을 끙끙 앓으면서 봉수는 어찌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봉수는 실은 무서웠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연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며 떠날까 봐서였다. 봉수에게 연미는 아름찬 존재였다. 여자는 엄마로 되어야 진정한 여자로 된 것이라는데 봉수는 연미를 여자로 만들어줄 수가 없었다. 천성적으로 무정자증이라고 했다. 결혼해서 2,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되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련미는 건강한데 봉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병이면 치료할 가능성이라도 있겠는데 무정자증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애초에 애를 입양할까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연미가 자기는 남의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고 봉수도 연미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둘은 본의 아니게 딩크족이 되어버렸다. 연미를 대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서 신경을 써서 잘 하느라고 애쓰지만 연미의 마음이 텅 빈 둥지처럼 허전할 것임을 알고 있는 봉수였다. 앞으로 남들이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볼 때 드나나나 그림자밖에 없던 연미는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왔다.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데 봉수가 아무리 잘해준들 그에 비할 수 없었다. 자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떠났더라면 천륜지락을 제대로 누리고 살았을 연미가 자기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다른 인생을 산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제라도 연미가 떠나겠다고 하면 봉수에게는 그걸 막을 아무런 이유도 염치도 없었다. 그걸 잘 알고 있기에 봉수는 연미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어쩜 연미를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다고 함이 더 맞을 듯 싶었다. 8월 초라 하지만 열대야의 찜통더위가 가시지 않아 집안은 후덥지근하기만 했다. 창문을 죄다 열었는데도 바람 한 올이 불어 들어오지 않았다. 집안에는 TV에서 울려나오는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 열띤 소리만 퍼질 뿐이다. 련미를 등진 봉수나 봉수의 얼굴과 등짝만을 바라보고 있는 연미의 가슴은 밤 공기보다도 더 찌물크고 갑갑했다. 연미와 봉수 사이에는 손가락으로 툭 치기만 해도 펑 뚫릴 창호지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는 셈이었다. 다만 두 사람 다 그것이 뚫릴까봐 저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창호지가 언제까지 견딜지 아무도 몰랐다. 입추가 지나더니 금방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혁이와 련미는 한적한 맥주집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1: 둘이서 술을 마시기는 처음이죠, 아마?
0: 강혁이가 연미의 잔에 맥주를 따르며 물었다. 그래요. 술보다는 밥이나 커피가 유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제가 먹방이었네요. 연미가 익살 굳게 웃었다.
1: 그럼 오늘은 취하도록 마셔봅시다.
0: 강혁이는 잔을 들어 연미의 잔에 잘랑 부딪히고는 쪽 원샷을 했다. 연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잔을 들어 반쯤 마셨다. 전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적당한 양이 되었다 싶으면 안 마시거든요. 직업상 언론인이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남편한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죠. 연미는 입을 쫑긋해 보였다. 사실이었다. 여태 술에 취해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시름 놓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연미였다. 그만큼 연미는 자신에게 각박했다.
1: 오늘은 저한테 다 맡기고 마실 수 있는 만큼 기껏 마셔요. 연미 씨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0: 강혁이는 개함을 까서 연미의 접시에 담아주었다. 그래요. 술에 취해서 흐트러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일종이겠죠? 가끔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정작 마주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몸이 알아서 알코올이 그만 들어오라고 스톱하거든요.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인 거죠. 련미는 남은 잔을 비워버리고는 길게 숨을 내뱉었다. 취하는 버릇이 없는 것은 봉수

0: 여미는 그게 아니었다. 숨이 탁탁 막혔다. 한결같이 따스하고 자상한 봉수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병이 없어도 저러겠는가 싶으면서 안쓰러웠고 안쓰럽다 못해 구질구질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가끔 대중 없는 농담을 던지며 껄껄 소탈하게 웃어주는 강혁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봉수를 볼 때마다 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상대의 숨통을 갑갑하게 조이는지 실감하는 련미였다. 그것은 마음의 감옥이었다. 그렇다고 자기가 달가히 받아들인 현실 앞에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고 뛰쳐나가려는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저 그냥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었다.
1: 술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지만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어떻게 맨정신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술이 필요한 거고요. 술에 취해서 호기도 부려보고 단계도 풀어버리고 나면 다시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자들도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테고 술 역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0: 강혁이는 동조를 구하듯 연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어디나 별종은 있어요. 저 같은 별종. 연미는 자주 하듯이 픽 웃어버리고 눈길을 들다가 자기를 쳐다보는 강혁이의 눈길과 딱 마주쳤다. 둘은 피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았다. 1초, 2초, 3초. 연미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 나서 어색하게 웃으며 눈길을 돌려버렸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었다.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았고 문자도 종종 씹을 때가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봉수는 여전히 살뜰했지만 연미한테서는 찜통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은 불어가는 한이바람 같은 강혁이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의 고삐를 꼭 잡고 한껏 뒤로 뻗치고 서 있는 연미였다. 문자를 썼다가는 감히 발송 버튼을 터치하지 못한 채 지워버리기를 반복했고 통신부에서 핸드폰 번호를 뒤적이면서 핸드폰 액정이 까맣게 죽어버릴 때까지 이름만 보고 있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견디는 동안 강혁이도 습관이 되었는지 연락해오는 차수를 줄였다. 어줍잖게 통화가 되거나 문자를 주고받게 되어도 안부 인사나 시답잖은 농담 한두 마디를 주고받고는 끝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젠 서먹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음이 나올 것 같은 이 먹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련미는 살짝 이마를 수그리고 눈을 내리까렸다. 그동안 잘 있은 거죠? 별탈은 없었겠죠?
1: 련미 씨야말로 아무 일 없는 거죠? 실은 아까부터 가슴이 아팠어요. 련미 씨 얼굴이 너무 상했거든요.
0: 강혁이는 손을 뻗어 연미의 얼굴을 만지려다 말고 허공 중에서 멈췄다. 연미가 살짝 얼굴을 뒤로 뺐던 것이다. 강혁이는 못지않게 손을 내려 맥주병을 들어 잔에 술을 채웠다. 아까 연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강혁이의 마음은 부서지고 있었다.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한 달 사이에 연미의 복스럽고 통통하던 얼굴이 해스카니 야위에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픈 것은 아니었는지 무슨 마음고생이라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술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연락을 뜸하게 해서 남달리 감수성이 민감한 연미가 상처를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집요하게 파고들며 가슴이 아려왔다. 강혁이가 자제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미니가 아빠랑 내기라도 할 양으로 보란 듯이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미니는 콧방귀만 휙휙 뀌었다. 속깊은 미니가 제 엄마에게까지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장 밖으로만 나돌면 수영이가 낌새를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더구나 요즘 들어 환절기라 흥분했다, 우울했다 하면서 기분이 들쭉날쭉한 수영이가 알게 되면 문제의 실질이야 어떻든 간에

0: 타격을 받을 것은 뻔했다. 미니를 어루고 달래기 위해서라도 강혁이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강혁이가 외출을 줄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수영이와 미니에게만 집중한다면 미니도 제 골수로 돌아올 것이었다. 강혁이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자꾸 련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출근해서 일하는 여가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는 탓인지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고 간혹 연락이 되더라도 연미의 목소리에서 메시지에서 불편함과 어색함이 티 안 나게 묻어나고 있었다. 섭섭하지만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운 것을 참고 오로지 집과 직장 사이에서 오가며 일하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더니 시간이 여름에서 가을로 성큼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실은 강혁 씨가 보고 싶었어요. 아주 많이. 그래도 참았어요. 우린 참아야 되잖아요. 연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눈길을 땅에 떨구고 있었다.
1: 왜 참아요? 우린 보고 싶으면 보면 안 됩니까? 하긴 저도 참았어요.
0: 제법 당당하던 강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 옥타브 낮아지고 있었다. 우린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린 아름다운 감정이었다고 말하지만 과연 남들도 그렇게 여길까요? 련미는 머리를 들어 강혁의 눈을 쳐다봤다. 어떤 절실함과 집요함이 빗긴 눈빛이었다.
1: 선이라,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거진 겁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마음으로만 서로를 원하는 거지 선을 지키는 겁니까? 제 마음은 언영 련미치를 훔쳐버리는 걸요.
0: 어쨌든 이제 더 가면 안 돼요. 돌아설 수 없을 거니까요. 연미는 나지막한 신음을 토해내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1: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남들한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 그 손은 지울 수도 넘을 수도 없는 겁니까?
0: 련달한 물음을 토해낸 강혁이는 반쯤 남은 맥주병을 들어 그대로 꿀꺽꿀꺽 들이켰다. 하지만 연미는 감히 말릴 엄두를 못 냈다. 연미도 미칠 것만 같은 심정인데야.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때 다 말짱한 정신이었다. 강혁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연미는 혼자서 택시를 잡아탔다. 취기가 올라 약간 흐릿한 눈빛으로 떠나가는 연미를 바라보는 강혁이는 왼쪽 가슴이 쿡쿡 아파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다시 연락도 못할지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콱 막혀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라도 싶었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미니도 있고 수영이도 있는 이상 강혁이는 견뎌야 했다. 강혁이 하나만 견디면 온 가족이 웃을 수 있지 않은가. 연미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우두커니 서 있는 강혁이를 내다봤다. 입귀를 우로말아 올리고 웃고 있는 듯한데 슬퍼 보였다.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강혁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긴 처음이었다. 차창에서 얼굴을 떼고 좌석 등받이에 모리를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아버린 연미의 눈길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제 우리는 선의 어느 쯤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선 주위에서 어느 만큼이나 배회하게 될까. 혹 어느 날 갑자기 과감히 넘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돌아서서 각자의 원점으로 가는 걸까.

0: 즐거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 안에서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밖에서 구하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문다 이내 사라집니다. 행복은 마음이 즐거울 때 깃듭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근원은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느긋하지 않으면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기쁨의 꽃이 피어납니다. 환희의 새가 지속입니다. 거룩한 향기를 지닌 마을이 맑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일찍이 랄프 왈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자신의 몸이 뿌리는 향수다 라고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 몸을 은은한 향으로 감싸주는 향수와 같습니다. 아니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향기가 번지게 해줍니다. 행복의 향수를 내 마음에 뿌리면 우선 내 삶이 향기로워집니다. 은은하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싱그러운 향이 일상을 휘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의 향기는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쾌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번집니다. 그 향기가 내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휘감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결코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행복을 선물하면 그 향기가 세상에 퍼집니다. 세상의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향이 스멸스멸 퍼집니다. 내가 먼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한 행복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0: 네, 행복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자신의 몸에 뿌리는 향수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나이가 차츰 들면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년 여성은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은 흡연과 잦은 회식 등의 영향으로 40대에서 50대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잘 지켜야 건강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질환 예방에는 음식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 상식 코너에서는 혈관에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주의할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기가 많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돼지 비계, 삼겹살, 칩등 튀긴 과자류, 그리고 베이컨, 핫도그, 소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고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혈액 속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혈관 벽에 쌓이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0: 다음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입니다. 간이나 장자, 양, 콩팥 등의 내장류와 마른 오징어, 명란젓 등의 젓갈류 등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많고 짠 음식을 장기간 먹으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스턴트 식품인 단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과자, 달콤한 식품 등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나쁜 성분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콜라 등 탄산 음료를 즐기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0: 다음으로는 혈관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먼저 채소와 과일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마른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그리고 귤의 과육의 실처럼 생긴 하얀 부분을 알배라고도 하는데, 이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1: 네, 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콩류와 귤이도 포함됩니다. 콩에 들어있는 지질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몸속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를 돕습니다. 귤이 지방산의 75 내지 80%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액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질의 함량도 11%로 다른 콩류에 비해 높아서 혈관 질환 예방을 도와줍니다.
0: 등 푸른 생선도 좋겠습니다. 혈액과 혈관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 고등어나 꽁치, 참치, 삼치 등의 등 푸른 생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혈청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주고 피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1: 해조류와 몸에 좋은 기름도 있겠습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 성분은 혈액 순환을 돕고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 및 혈관 질환 예방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들기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0: 마늘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마늘에는 휘발성 매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혈관 중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때문에 동맥 경화에 좋은 치료제라고도 불립니다.
1: 가지도 있습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P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P는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순환을 촉진하며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모세 혈관의 탄력을 증강시켜주므로 동맥 죽상 경화를 예방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0: 해준다고 합니다.
1: 양파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보약으로 알려진 양파는 혈관 확장 작용에 기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며 또 혈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 황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섬유 단백질의 용해의 활성을 증가시켜주고 혈액의 지지를 낮추고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옥수수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옥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놀레산의 함량이 60% 이상으로 높아 인체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정상 대사에 도움을 주며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관 중에 쌓이는 것을 줄여주며 이로부터 동맥 혈관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해줍니다.
1: 토마토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토마토에는 각종 비타민의 함량이 사과보다 2배 내지 4배가량 높으며 체내의 산화 기능을 높여주어서 체내의 노폐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며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해 줍니다.
0: 계속해서 생강입니다. 생강은 맛이 매우며 오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과 비장을 건강히 해주며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석탄산 성분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주고 체외로 배출을 촉진시키며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알킨 케톤 성분이 독소인 미생물과 세균을 제거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녹두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 포도당, 디아스타아제, 옥시디아제, 칼슘, 철분, 인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자주 섭취하게 되면 체내의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고 또 인체의 정상적 대사를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서 간을 보호해 주는 효능이 최고입니다.
0: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여주도 있겠습니다. 온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주는 해독과 독소 배출 작용을 해줍니다. 여주에는 단백질, 조섬유, 당류,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E, 디코틴산, 카로틴,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며 항암작용을 하는 활성 단백질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 면역계통을 활성화시키며 방어 기능을 하고요,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게 해줍니다.
1: 혈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쿼트나 아령 등 근력 운동을 하면서 혈관의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을 해서 열량을 태워주어야 남은 지방이 혈관에 쌓여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막아줍니다.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강매화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현룡훈 선생님의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봄. 2월의 들판에는 장백산 차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얼어붙은 흙 위에서 나는 손끝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느낀다. 차가움 고요, 겨울의 숨결, 두만강 저 너머 사라진 시간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3월이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연길 국제교 근처 작은 길이 흙냄새가 먼저 봄의 소식을 전한다. 잔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해랑강 둔치의 풀잎이 살짝 흔들린다. 부서지는 햇살이 땅 위에 내려앉고 물기 머금은 흙냄새, 모아산 먼 곳의 아지랑이 내 몸과 마음이 이 땅과 하나 되는 듯하다. 얇은 물 위에 하늘이 비치고 햇살은 흙과 물 사이를 흐른다. 새로 돋는 연둣빛 싹들은 고요히 햇살을 받는다. 손끝으로 씨앗을 살짝 묻을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 망설임과 설렘 모두 흙속 깊이 스며들어 생명과 어우러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들판과 강가를 천천히 스친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된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인생도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패와 기다림, 상처와 기쁨 모두 흙 속에서 서로를 비추며 자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장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랑강 물결의 온기, 모아산 저 멀리 햇살의 빛, 손바닥 위 작은 씨앗과 함께 나는 생명의 모든 촉감을 느낀다. 매 순간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금 여기 살아간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 봄맞이와 겹친 부녀들의 명절을 맞아 모두가 덩달아 신이 나는 달이다. 네, 강화 가수의 노래 김정감의 통솥소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으로 제작의 비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